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actually here. Yeah. I just got so caught up in the moment.

Andrea Bocelli, Shania Twain, Tasta Note and Poi. From this moment on,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June 26th, Friday, and the time is 10:05 and 44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Boine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Boinen Radio. 오랜만에 Boinen Radio 다시 시작했는데 we've been having some difficulty with the computers, server computers that handles the Boinen Radio. 오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시도했는데 일단은 나온다고 하니 we'll see if it goes well, okay? And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come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or random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We'll be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일단 보이는 라디오 오디오랑 다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yes, we've been having some technical difficulties. I mean, a lot of actually technical difficulties at our station, due to, lack of budget and personnel, 예산도 없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도 그 중에 하나 문제입니다. But we found a way to do it another way. So hopefully this will continue without any problem. 어제 월드컵 경기도 있었고, 그죠? 뭔가 분주하게 느껴지던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It's Friday morning and feels like one of those weeks that really flew by in a blur. 어제 경기를 보면서 마음 졸이기도 또 아쉽기도 또 분노를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Yesterday alone brought the World Cup a lot of emotions and for many of us, plenty of nervous moments as well. 저도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I was having a hard time focus and I wasn't able to focus on neither the game or the broadcast.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지 않으면서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TV 스크린을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저도 어저께 경기 분위기에 맞춰서 이 BGM도 이 스포츠 중계 방송 느낌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어요. 멘트도 준비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또 도쿄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I actually prepared the show around the match, the background music, the script, I want it to sort of give it the sports broadcast feel. But as I was about to just begin the program, there was a breaking news about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and also in Tokyo.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망자 수가 18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지진이 크게 났었는데 다행히 일본에서는 크게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So latest figures from Venezuela say 188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and more than 1,500 have been injured. It is heartbreaking to say the least. And we really hope that recovery efforts move forward as swiftly as possible. And thankfully, the earthquake in Japan caused just a little damage. 그러니까 저도 뭔가 계획했던 그런 방송을 하는데 차질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이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난 마당에 제가 준비한 그런 뭐 BGM이나 그런 멘트가 또 무슨 중요한 거가 아니겠죠. 그죠? 또 이런 마당에 축구 경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방송 도중에
어떻게 마음을 어디다 이렇게 쏟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So it became difficult to continue what I planned, but that's not that much of a big deal, right? You know, with the tragedy on that scale unfolds, you can help but wonder, you know, what does a football match really mean in comparison?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크게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일희일비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We go through difficult seasons, of course, and sometimes it's a major crisis. Sometimes it's the little things that really wear us down, and we stress over them, and we lose sleep over them, and we let them consume us.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1000페이지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움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1페이지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You know, I imagine myself, my life as a book with 1,000 pages, and whenever I go through some struggle, I think today is probably less than a single page. And also think that, you know, there are other people who might be carrying a heavier burden. They cannot even be compared to what I go through. Then it kind of changes my perspective, and it gives me room to sort of, you know, think again and sort of breathe again. 물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 자세에 따라서 좀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ust to think of my situation is better, you know, wow, I have it. I have a better version of the situation. 그래서 힘내자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런 대화로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자랑? 나는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이네. 소소한 자랑. Nothing big, you know. I mean, of course, you can boast about the big things, but let's start with the small things that we can be really satisfied and that we can really, you know, brag about. Hey, I have this and I have it good, sort of. 소소한 자랑.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빵집 있다. You know, something like, you know, I have this amazing bakery around my house that I go to every day. 아니면 겨울철에는 이 붕어빵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드 스탠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은 생각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시려면요.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또 바통터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곡은 바통터치를 위해서 Save Head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a track. This is a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So today is you know, pretty good day actually.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지 않나요? Glorious day as I was stepping out of my house and walking to TBS. 좋은 날이 예상되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스카프 드론 낙타님도 어제의 우울함 또는 분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화창한 날씨 만끽해요. Yes, let's shake off yesterday's disappointment and or frustration and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sunny day. Yes, I guess, you know, most of all of Koreans here in Korea was pretty disappointed and even angry to a certain point. You have right to be. 이제 우리 national team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대한 것보다. I think it's right to be angry and be frustrated. Nothing wrong with that, right?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Let's, you know, count on those 경우의 수. Different scenarios of Korea team advancing to the rounds of 32. 경우의 수 또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 시나리오도 계속 보내주고 올려주고 계신데 재밌습니다. That's the fun part of it, I guess, right?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팀을 또 응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도 와, 살아서 돌아온 우리의 TBS EFM. Our TBS EFM is back alive. I think 독더미님 is talking about 보이는 라디오. As I said, we've been having some difficulty with our systems because, you know, TBS is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and we don't have any money to spend. So, as you know, we haven't been getting paid for the last 2 years. So, of course, we don't have any money to fix stuff either.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고치거나 AS를 할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없겠죠. So whenever there is something going something wrong, some mechanical breakdown or technical difficulties, right? It kind of scares us because we can't fix it. And I think our listeners feel that way too. 그 뭔가 이렇게 청취자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가 갑자기 안 된다. 뭐 스트리밍 갑자기 안 된다. Whenever we have you know problem, some you know known noticeable problem like you know YouTube streaming not working, you know 보이는 라디오 not working, then they ask question. Wow, is the company has gotten worse?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I understand. I think how you feel. 그런 마음 다 알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we're trying to, you know, fix things as much as we can.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걱정을 해주신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oday, 좀 제가 말이 많네요, 오늘. I think I'm very talkative today. So forgive me for topic-wise, I guess, you know, I have to kind of elaborate just a bit wh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today. 뭔가 이제 소소한 거 하나씩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topic을 생각하면서 왜 오늘 이런 topic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So our question for today is, you know, what's a small thing in your life that makes you think, you know what? My life is actually pretty good.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소소한 거 하나를 자랑하면서 이 나는 꽤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마법을 주문을 거는 것이죠. 그런 질문 드려보고 있습니다. I think our cutie-nims are really, you know, optimistic. You know, most of our cutie-nims are so optimistic and so energetic, and they want to give off a positive energy. 큐티님들은 또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positive energy를 많이 또 infuse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 난 소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습니다. As I said, we have a 바통터치 coming up in the second hour of the show. So, you know, you can send in your request song. 신청곡도 미리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 조금 아껴두기 위해서 제가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바통터치가 되는 시간쯤 한 곡을 선정해서 제가 틀어드리면 그때부터 주르륵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be looking forward to your answers, okay? 황푸아의 곡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아무래도 좀 많이 걷고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은 좀 숨이 차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Definitely. I do that all the time. And which kind of reminds me that I'm very, fortunate to have all these places around my work and my house to go for a walk. 좀만 가면은 이 여기 상암 지역은 이 공원이 많거든요. So I think that's really gives us such a ideal environment to go for a walk. Take some time off and have some thinking time.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blessing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Benny, for that. 오추봉님, 어떤 소소한 것이 있는지.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본사가 집에서 멀어서 집 근처에 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 work at the branch office close to home because my company's headquarters is quite a long commute away from my home. 근데 여기가 남들은 각종 맛집이나 브런치 먹으러 일부러 오는 동네예요. 경치도 참 좋고 건물들도 다 독특하고 예쁘고 그래서 점심 먹고 근처 한 바퀴 돌면 외국의 멋진 대학교 동네를 걷는 기분이 들어 좋아요. 저희 동네로 놀러 오세요. 어딘지를 알려주셔야지 가죠. I'm kind of guessing a certain neighborhood. 하지만 특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갈거 아닙니까? So, this neighborhood around my workplace has a lot of brunch places. People would actually come here for that purpose. Brunch cafes and amazing restaurants. So if you take a walk around the area, it feels like I'm strolling through the campus of a beautiful college, somewhere, I don't know, overseas. 그렇군요. Come visit my neighborhood sometimes. 동네 홍보대사이시네요.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집까지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자랑거리, 소소한 자랑거리 어떤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일상 다반사.

0: drop it. Come on, yo. Hello, cuties. DJ EQ입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and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보이는 라디오 on YouTube to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r come to TBS C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놀러 오십시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our kittenims, for a while.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Text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t the pound 1013. 451 문자 메시지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신청곡 아니면 안무 뭐 출첵 샤웃아웃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메시지 하나 받을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So I gave our kittenims a little time to brag, bragging time. 보통 이제 bragging about something 하면은 이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를 자랑한다. 자랑질

Hwangkyung, 나는 문제없어. I think a great song to start today's Patong Touch with. So I'm gonna make the second connection. 약간 두 개, 약간 커플곡 같은 그런 곡의 느낌인데요. 난 괜찮아. 진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TBS EFM。The rainy season.

0: 할로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30분 남았네요. Last 30 minutes of the show for the week, live show that is. 바통 터치 on the way and a couple of songs we have under our belt. First one was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And 진주, 난 괜찮아. 어떻게 또 이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5750님께서 You Get What You Give, New Radicals. 곡 신청해 주셨는데 I think 이 곡이 참 가사가 멋져요 되게 You get what you give 그냥 그 제목만으로도 확 뜻이 와닿는데요 들어볼까요? 5750님의 연결곡입니다 New Radicals, You Get What You Give

New Radicals, You Get What You Give, 5750님 연결곡이었는데 It's a song, it's one of those feel-good song. 항상 들으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I think it's one of the cheat key songs for producers. You know that people will love and be energized by listening to this song. 감사드립니다, 5750님.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And looks like the conversation that's going on in the open chatting room, we are talking about swimming. 제가 swimming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that I really get positive, you know, energy by going swimming. And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수영하고 나면 그 흘러나오는 그런 이 어떤 힘 같은 게 너무 좋죠. I think that is why we are becoming addicted to swimming. I mean, the swimming itself is fine, right? But the feeling that you get after swimming, 뭐 식욕이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수영하면은 이제 살 빼는 거는 솔직히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you get so much appetite, and you starve yourself to death by swimming. So, you know, it's kind of not a great situation if you're trying to, you know, diet and lose weight. But the energy that you get is just, you know, enormous.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수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도 수영인이었어?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Anyways, 계속 연결 갈까요? 1232님께서는 가사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In the lyrics, it says, it's okay, everything is gonna be fine.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Everything is gonna be okay. 그 노래도 있죠. 스윗박스. 그 노래 말고요. 가요곡입니다. 이한철 씨의 곡이었죠. 가사에 괜찮아 잘 될 거야.

couple of songs, 이한철 Superstar and Sweetbox,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제가 노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있잖아요. 이한철 Superstar. Everything's Gonna Be Okay and there you have i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주고 계신데요. 독더미님께서 3-4 하니까 룰러가 생각난다고. I think there's a 3-4 in the Superstar. 3-4 나나나나나나. 멜로디가 그게 아닌가요? Anyways, 룰라 3-4. 이 노래 들어볼까요?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들으면 기억나겠죠. I haven't heard it the song for a long time, and I guess I'll be reminded. 들어볼게요. 룰라 3-4.

3, 4 룰라였습니다. 독더미님의 연결곡이었는데요. Nice song. I remember, of course. 이현도 씨 작사, 작곡, 프로듀싱 곡이었죠. I remember back then. 룰라 곡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곡이지만 그래도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nks for the connection. And one more connection to be made before closing the show. 모모님께서 이번 주에 붙잡지 않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가 주제입니다. So this week I've been reading a book called The Art of Not Holding On. The theme is about staying here in this very moment. 생각나는 노래가 자우림의 Shining이라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 Shining의 가사를 보면은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나를 받아줄 그것이 있을까? So somewhere that isn't here, someday that isn't now. Now I wonder if there's a place that will accept me.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를 느끼며 나를 위로해주며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자우림의 Shining이라는 곡입니다. 와우. That gives a lot to ponder upon, I think. 그렇죠.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Meaning that, you know, it's important that we live in the moment. 오늘 많은 큐티님들께서 행복해하는 그런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I think I've been getting messages from our cutie님's small happiness that gives us, you know,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n our everyday life.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먼 미래에 어떤 관한 일이 아니라 이 뭐든지 지금에 관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f course, it's important to look back on our past and look ahead to our future and prepare for the future. 근데 I think mostly what gives us, you know, the misery and you know, a lot of stress and depression is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also something that hasn't even happened yet. 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happy memories too, right? 정말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또 행복감을 주지만요. But mostly, I think we regret a lot, and we worry about things, about the possibility of, you know, bad things happen in the future. 그런 걸 생각하면은, I think it's really good that we focus on the now and living in the moment. I think something that we could always remember.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해 둬야 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So hope our cutie names live in the momen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도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큐티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let me leave you with that song. 자우림의 Shining 마지막 곡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your time with our program all through the week. 주한주 동안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remember,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Leave you with 자우림 Shining.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首尔我来了。
2: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온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4: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3: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欢迎回来，我们继续来聊一聊年轻人喜欢的音乐剧。刚刚佳琪在介绍的时候聊到了大剧场小剧场这个概念，可以讲。

体检的制度调整，各项孕产福利将更加精准、迅速地送达有需要的家庭手中。那送上这首歌，苏有带来的《Only You》。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 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行的过去和未来。
5: 嘿，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DJ 麒麟，欢迎准时光临。下面这首歌是2022年《天赐的声音》第三季当中信和康姆士乐团合作翻唱刘爽的《玫瑰窃贼》。那么这首歌里信褪去了标志性的高音呐喊，哦，我乍一听还真的有点不习惯呢。

That was Florence and the Machine. Dog days are over. Good morning, morning goovers. Hello, hello. How are you all doing it this morning?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인생의 흑역사가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흑역사 대부분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어떡해?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르고 또 몇 년이 흐르다 보니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흑역사가 그렇게 잊혀지더라고요. So I sometimes think my brain deserves an award perhaps for turning minor inconveniences into breaking news. The funny thing is most of the disasters that I imagined never actually happened. Only a few of them actually happened, so not a lot. And life seems to work a little better when we stop treating every choice like a championship game and start treating a few of them like practice matches.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실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연습 게임이야.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유해지게 대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걱정이 정말 사고를 키운다니까요. But anyways, morning goobers, it's good to be live today here in the studio.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모닝 그루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morning today? I had a rough morning today because the traffic was awful. Like, it was like the worst traffic I've experienced recently. Oh my gosh, morning groovers, it was really, really bad. Normally, it'll take me about like less than 20 minutes for me to get to work this morning. Like every morning, actually, if I commute around these hours, 제가 아침 한 5시 반에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보통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기 사암까지 출근을 하는데 오늘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1시간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6시면 여기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I arrived to the studio at 6:40 a.m. this morning, which is late for me. 저한테는 좀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I need some sort of composure. I need to get to the studio, you know,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have a sip of coffee, write my scripts. I need some time for that, but I didn't have any time for that at all. 그래서 정말 그 차가 막히면서 그 차 막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늦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But I made it here. I'm here, morning groovers. 제가 그 원인을 항상 알고 싶어 하는데 아침에 올림픽도로 그 포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로가 2차로까지 차단이 됐더라고요. I hope they got it figured out by now because obviously it is rush hour. 근데 참 그렇게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가 진짜 많이 막히더라고요. 와, it was awful.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Are you getting out of the house right now or are you starting your morning on the right foot? Let me know by texting in. 저한테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그쪽 이제 도로 상황은 어떠신지 등등 제보 문자 뭐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ll, speaking of that YouTube live stream, it'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because there is another system error that's going on. So I try to figure it out. Well, I cannot figure it out because obviously I'm not an engineer. So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e system, but it's not working, unfortunately, at this moment. So sorry for that inconvenience.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0: 뭐, 보이는 라디오는 진작에 지난주부터 안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청취라도 하실 수 있게 틀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로 오늘은 좀 아날로그스럽게 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Do you guys think that you can do that for me? Tuning in through the radio frequency only. 101.3MHz 라디오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뭐 101.3으로 지금 듣고 계시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못 들으시니까. S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어디 메시지를 좀 읽어볼까요? 닥터 페이퍼님 오셨고요. 오, 감동이다. 굿모닝 하트 유튜브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또 출첵해주시는 체육부장님 어서오세요. 굿모닝 아타고 그리고 헬스장 가는 길입니다. On your way to the gym with your iced Americano. Sounds like you're having an awesome morning to start with. And 영H님 굿모닝 해주셨고 반가워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상민님도 굿모닝 보내주셨습니다. Oh my gosh. KMS Morning Groover is also here. Good morning. Thank you for greeting me. Thank you for saying hello to me. Hello to all of you. Hello to Morning Groove Universe.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노래방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아침 또 뜨겁게 시작을 해드리기 위해서 에너제틱한 아침 보내시라고 노래방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I hope you guys stay tuned for all of that fun segment, everyone. I'll be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의 오늘도 많은 참여와 또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get our show started. But first, let's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1544 9599 굿네이버스.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That is,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일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난 별거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needed to? What is something you thought was a huge big of a deal, but turned out to be nothing? 내가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또 걱정 무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다 부질없는 거 알거든요. But every single time I get my health checkup and if I have to wait for the result, I worry a lot. 건강을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병원 가기 전에,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기다릴 때 등등. 뭔가 그때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결과 받으면 똑같거든요. You know, once I get the result, it's still the same. Like, there's no big change. They would be just be like, oh, take care of yourself. Don't stress out. Eat a lot of vitamins. But every single time, I just can't help myself. I always have to worry. 뭐 이런 게 있고,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말썽을 부렸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집에 들어가니까 밥 먹어라. 막 이러시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You know, thinking about my childhood memories, I would worry a lot because I might get scolded by my parents about the things that I did, but ended up not being scolded too much. You know, it wasn't like the worst case scenario.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또 혼자서 나름대로 엄청 고군분투하고 걱정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our KTalk open chat room by searching for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어플 가시면은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TBS EFM Morning Groove 영어로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ose answers.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XX on hold.

And back to you, our lovely morning groovers.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침부터 상쾌하게 시작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 메시지 더 읽어볼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수영하고 썸머 PD님, 모닝 그루버님들과 함께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So you are absolutely starting on the right foot. It feels so right to be able to finish your swimming workout and listen to morning groove, right? 뭔가 루틴대로 해야 뭔가 하루 시작이 뭔가 단추가 잘 끼워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진 모닝 그루버 오늘 아침 시작이 딱 좋습니다. 이대로만 쭉 오늘 좋은 기운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룹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썸머닝 까꿍. 라디오로만 듣는 아날로그 감성도 너무 좋아요. 금요일은 신나는 코인 노래방도 있지롱 히힛이라고 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rough our radio. It is analog day today, everyone, because the digital service i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날로그조차 안 되면 너무 끔찍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Honestly, you guys so deserve to complain if these services are not available. 아, 듣는데 불편하게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이래. 정말 짜증나요. 솔직히 이렇게 불평해도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도 아날로그라서 더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스윗하게 말씀해주시면 저 진짜 감동받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냐오냐 우쭈쭈 해주시면 저 나중에 되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좀 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Bu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the best. Oh my gosh. Okay, let's continue with our topic for MG Q&A.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is something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needed to? 우리 1010, aka Chinese Song Morning Groover께서는요. 학창 시절에 야자를 땡땡이 치고 야자 끝나는 시간에 집에 왔는데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엄청 쫄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So when I was a student, I skipped night self-study and came home when it was supposed to, end. But I got caught by my parents. I was incredibly scared, but they just laughed it off and let it slide. 그러니까요. 아마 이러셨을 거 아닐까요? 아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땡땡이 한 번쯤은 쳐봤지. 이렇게 웃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번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Like, if you do it every single time, like, they're gonna have to, you know, take some sort of action. 뭐 매일 이랬으면 특단의 조치가 있었겠죠. 근데 가끔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번의 그런 일탈, 이런 것들은 그냥 웃어 넘겨주면은 그냥 알아서 보통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아니요, 난 야자 땡땡이 한 번도 안 치고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싶으신 분들은 등판해주세요. 네네.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자식 키울 때뭐 이런 일 있으면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완전 극성 페어런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진 모르겠지만 우리 모닝 그루버들 내가 너무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아, 우리 박원혜 팀장님은 어떠실까? 박원혜 팀장님은 애초에 근데 걱정을 잘안 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Like, I've never seen her worrying too much about anything. 그냥 그렇게 되면 되지. 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It's really nice to talk to her whenever I have some worries or, you know, some sort of pressures that's going on. 그러면 이게 뭔가 내 걱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언을 좀 이렇게 되게 스마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을 잘안 하시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실까? 아, 뭐, 아, 마라탕집 문 닫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시겠다. 밖에서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Hozier, Someone New.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And back to you, Morning Groovers. 9383, aka our Subby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 Subby 출첵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Subby Morning Groover. 매일매일 꼬박꼬박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of course, our 조국 Morning Groover too. 또 매일 출첵해주고 계신 우리 조국 Morning Groover 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sent in a picture of him tuning into the frequency 101.3 on a radio. 맞아요. 오늘은요, 디지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 홍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3으로만 듣는 special day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it's the day, the only day that you get where you can only tune in through 101.3 TBS EFM. You have no other way, Morning Groovers.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라디오 하나로만 연결된 이 Morning Groove Universe.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고작 이 주파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So, can you guys feel this huge connection on a radio frequency?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my heartbeat? Oh, yeah.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It's quite upsetting that the YouTube live streaming is not working, but we had many ways to tune into Morning Groove. We had our own apps. 우리 앱도 있었고, 그리고 스트리밍이 24시간 가동됐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대단한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게 참 참담하고 좀 슬프긴 합니다. Bu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regardless of that situation.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talk about your worries. What have you been worried about that actually turned out to be nothing? 생각보다 진짜 별일 아닌데 혼자 엄청나게 걱정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by reading this message first by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가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조작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주파수 맞추기가 왜 이리 힘들던지 겨우 맞추고 듣고 있습니다. TBS EFM fighting! I know it's not easy to dial those you know, frequency because you would hear the sound if you drive through the tunnel, but it's all about that analog, okay?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오늘은. 그걸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e message continues. 아, 그리고 저는 조직 문화 안 좋다고 소문난 팀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 사람 타는 거 뭐 다 똑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걱정했던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회사에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일 수 있다. 농담입니다. 우리 KH 모닝 그룹. 다행히 소문난 것만큼 그렇게 조직 문화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은

것만 그냥 기반으로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So KH said, when I was assigned to a team rumored to have a toxic corporate culture, ooh, I was so worried that I couldn't even sleep. But once I actually got there, life is pretty much the same everywhere. Come to think of it, most of the things I worried about never actually happen. Now, this is basically what life is telling us. It won't happen,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It's all in your brain. You're making these like worst case scenarios. You're writing a movie script inside your brain. But when you actually encounter the situation, when you actually face that situation, you'll be like, oh, this is not bad after all. 원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라고나 할까요? 알려주세요, 모닝그루버들.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이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a huge deal but turned out to be nothing? 9429 모닝그루버. 벌써 6월도 다 저물어가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마트에 갔더니 제철 맛은 자두며 신비복숭아, 그리고 황도백도, 천도 등등 다양한 복숭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름이 확 더 다가온 느낌이에요. 복숭아도 백도, 천도인데 겨우 30도에 덥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재개 그 뭐예요? Justin Bieber의 Peaches 들어보고 싶어요. Yeah, you know, seeing all these peaches outside the stores, you can really feel like summer is approaching, right? Watermelon, peaches, oh, my favorite fruits indeed. 너무 비싸서 문제죠? 요즘에는 뭐 고기 이런 게 비싼 게 아니라 과일, 채소가 비싸요. 참. 부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과일들. 하지만 또 가능하면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보충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한번 알려주실래요? 저는 물복 좋아하는데. 밖에 우리 감독님은 어떠세요? 물복입니까? 딱복입니까? 물복이라고 하신 거 맞네. 입모양을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먹는 얘기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세요. Just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today. I'm here to listen. So let's continue this beautiful conversation all together.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going out to our special 9429 Morning Groover Justin Bieber, Peaches.

0: Sorry, guys. I just cannot stop laughing. If you guys heard that, that kiss sound, yeah, that was like a sound effect added to the actual song.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노래 들으면서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이 버전이, 이 파일, 노래 파일이 예전에 제가 맨온에어 했을 때 사용이 됐던 거예요. I believe that that was a quiz where you actually had to guess how many kiss sound appeared in this song while the song was being played.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키스 소리가 몇번 나왔게요? 라고 세보는 그 퀴즈를 예전에 맨온에어 할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아마 트신 것 같아요. 추억 한번 회상해 보라고. Oh my god, we did a lot of fun stuff on Men on Air. Men on Air 때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 키스 버전의 Justin Bieber Peaches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분들, 그다음에 뭐 사랑하는 와이프 남편께 키스 한번 건네 보시고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뜨거운 키스. Okay, morning viewers. Enough of that kissing sound. Let's go back to the topic.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복닭복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Do you like soft peaches or hard peaches? Let me know.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휴가 와서 듣고 있어요. 첫째 낳고 키울 때 기어다니지를 않아서 엄청 걱정했는데 기어다니지 않아도 나중에 다 걷고 서고 하더라고요. 기지 않는 서는 아이들도 덜어 있다고 하시는데 So when I was raising my first child, I was so worried because they didn't crawl. But even without crawling, they eventually stood up and walked. They say there are actually quite a few children who stand up without crawling. 아, 이게 순서가 좀다 다르고 그렇죠. 이게 참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요? 발달 같은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You know, parents would always worry about, oh my god, it's time for them to crawl, it's time for them to flip, but why are they doing it? Oh my gosh, what's happening? 좀 우리 아이가 느린가? 이러면서 걱정하게 되고, 하루 좀 늦게 하거나, 얼마 조금 늦게 하고 하는데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다 때가 되면은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엄마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방금 엄마라고 한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데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셋 키워본 우리 밖에 윤간호님께서 그렇게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아이가 또다시 이제 8개월 아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휴가 어디 가셨습니까? Happy Life Morning Girl. Where are you? Where are you enjoying your vacation? 너무 부러운데 이른 여름 휴가인가요? Again, a message from our 체육부장님. This is the answer for MGQ&A. 저도 걱정을 크게 하는 편이 아닌데 바구니 팀장님 저랑 나이도 비슷하시고 성격도 비슷하신 듯 마라탕 좋아하는 거 빼고요. 마라탕 안 좋아하시는구나. 입 터져서 엄청 먹고 또 얼마나 쪘을까 싶은데 다음날 몸무게가 그대로일 때요. 그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토이스토리 아직 못 봤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You've got a friend in me. 신청해요. 썸모닝 바구니 팀장님 다 친구예요 라고 해줬습니다. Okay, so you're not a big fan of 마라탕, so obviously you and 박원혜 팀장님 cannot get along. And you sometimes worry when you don't gain weight, even though you have eaten a lot. You would be like, okay, where did all the weight go?
1: 어디 갔겠냐, 체육부장님. 아침에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 빠졌겠죠. 그리고 육아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 하실 때도 막 사람 만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되게 활발하실 것 같은데 기초 대사량 자체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So obviously when it comes to working, you won't just work. I think, you know, based on all the messages that you have been sending me, you would like have some fun talking to your colleagues. You would be so energetic every single day and You know, that is why you're not gaining any weight. 몸무게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 이게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 같기는 해요. I've been maintaining the same weight for over like, I guess like 20 years? 20년 가까이 저는 몸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아, 넌 이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하는데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부장님. 제가 봤을 땐 저랑 체육부장님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랑 더 친해지시죠? Morning Groupers, let me know.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싶은 사연 받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way too much
0: more than you needed to.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have Coin 노래방 coming up next in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How fun, how fun. I'm excited, extra excited today.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Don't go anywhere.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Randy Newman and Lyle Lovett. You've got a friend in m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Morning Groovers.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생방송으로 함께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And I am your host, Summer. Glad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You can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to the beautiful frequency 101.3 in Seoul and the nearby areas. And if you really, really want to watch me live on Viable Radio, you can do that now. Ooh, finally,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다른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제가 늘 다시 보기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그룹, 저희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라디오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무료로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하느냐고 조금 숨이 차는 느낌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it's all set from now on, so you can enjoy Morning Groove while watching, while listening at the same time. 좋습니다. 모닝 그루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거나 신청곡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texted. 평소 차에서 모닝 그루브 듣는데 사무실에서도 들으려고 처음으로 라디오 어플 깔았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아, 진짜 감동. 이 앱 다운받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이 귀찮은 거를 이 모닝 그루브를 청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And if you would go onto the apps, those regular radio apps, it would be really difficult to find that frequency 101.3. 그리고 뭔가 내가 안 쓰던 앱이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 귀찮은 그 과정을 다 하신 거잖아요. You went through that whole bothersome process just to tune into Morning Groove, and I'm really touched by that. Thank you,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You're the best. 이젠 다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Okay, Penguin Killer님 said, this is regarding Morning Groove Q&A. Good morning, 펭귄은 늘 걱정이 있어요. 오, 걱정이 있으시구나. 어떤 걱정이 있으실까? 바다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범고래가 언제 나타날지 걱정하는데, 아, 여기 대한민국이지? 라고 이렇게 개그를 보내주셨네. 펭귄 킬러님께서 펭귄이시니까. 귀여운 문자 감사합니다. 바다 사자 생각, 이 나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동물이 하나 있는데 바다 코끼리 아세요, 여러분들? 바다 코끼리? 제 친구가 저 하품할 때 바다 코끼리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니가 좀 튀어나오나 봐요, 하품할 때. 그래서 바다 코끼리냐고. 거북이 아니면 바다 코끼리 같다고. Yeah. 갑자기 생각난 TMI였습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우리 또 바다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and I will get ready for Morning Groove. 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Barbie Kim 고래의 꿈. Yeah.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2, 3, 4, let's go. Oh my god,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ove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Morning Groove들. 슈퍼스타 모닝그룹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winner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이제 미련, 걱정 다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주얼리 언니도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and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Jewelr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연 씨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뭐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물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데요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절대 음감 썸머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 윤지 박지범 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 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 윤지?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안아줘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주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H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썸머 PD님. Ooh,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니요.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 킬러님. 빵? 목막혀서 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선셋모닝그룹업계에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라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Some seafood? Ken Morning Groover! I a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산낙지, 개불, 멍게, 불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는 짬뽕! 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just throw your han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땡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I'm going to just see. Well,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우리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우리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당황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가니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골라봐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입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김치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하셨어요. 떡볶이. 떡볶이는 그렇게 자주 안 땡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입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언니, Lady Gaga. Abracadabra. 시간입니다. Abracadabra. Oh, no, no. 이 노래 너무 좋아요.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tressfu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you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아, 저, 아, 이런 분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어, 영유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Oh, no, no! Oh. 자, 우키키키 모닝 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금 되세요. 딩, 동, 댕! Abra, abra, abra, abra, abra. 치킨이에요. 박은지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중요해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뭔가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 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킬러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해피라이프님께서 맥주랑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라랑 먹으면 조금 더 마시,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또 TMI로 껍질이 얇은 치킨을 좋아해요. 옛날 통닭 있죠. You know, like old Korean K-fried chicken. Those are my favorite. But I can't really use the word favorite because I can't have more than like three pieces. Jason Derulo, get ugly.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강 어떤 희망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Tech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시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regarding that TMI quiz, 6666 모닝그룹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Yeah, I actually tried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무랑 먹고 오히려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히려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Audi Girls.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0: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e company's USB, so I spent a week looking for it, but it turns out that it was inside another pair of pants at home. Yeah, that happens. 보통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I've been through this too. 특히 회사에 이런 기밀, 뭔가 유품 같은 거, 회사 물품 같은 거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물어주거나 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내 자리에 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I guess you feel this kind of worry because you have that extra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you know, looking for products from your company.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내가 에어컨을 끄고 나왔나? 나 앞으로 3일 동안 집 비워야 되는데 에어컨 안 끈 거 아니야? 이래서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돌아갔는데 꺼져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아, 다 끄고 나갔지. 난 이제 여행 가러 출발. 이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거의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을 켜고 나간 거죠. 그래서 걱정한 거에 비해서 에어컨이 의외로 꺼져 있고 걱정을 안 했을 때는 켜져 있고 참 재미있게 Life is putting this kind of trick to us. And it's quite exciting, but unnecessary.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of these Morning Groove Q&A.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livestream. Here is the Black Eyed Peas, I Got a Feeling.

Party Rocking, that was LMFAO, very clean version. 그리고 042 할아버님그룹께서 야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너무 신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또 이런 문자 받으면 우리 이제 PD로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우리 바우니 팀장님, let's put a smile on her face. 오, 대단한 선곡, 오늘도 신나는 선곡 감사드립니다. 바우니 팀장님. 우리 55

3232모닝 그룹어 썸피디님 오랜만에 출첵해요. 출근 때 맨날 듣고 있었지만요. 내일 자유부인이라서 너무 신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So I'm free tomorrow, so I get to spend time on my own, I guess. So I don't know what to do. What should this 5532 person do? 뭐 자유부인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세요? 아하, 어떻게 전 이렇게 다 깨뚫고 다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옵션이 될 수는 있겠네요. 내일 그 시간 충분히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You know, we've been always telling you guys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here at TBS, also in TBS EFM, and we really appreciate all the support that you guys are sending us. 뭐 여러분들이 뭐 응원 말씀 보내주시고 이런 거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막 펀딩을 조성해야 된다, 뭐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이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정부인 것 같아요. 뭐 펀드를 조성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서울시에다가 이 라디오 스테이션, 뭐 TBS FM, TBS EFM이 왜 서울 시민으로서 필요한지, 이 라디오, 이 TBS 방송국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왜 이거를 없애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이제 정치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들, 뭐 시의장,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그분들도 어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응원 메시지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뭐 힘을 보태주고 싶으시다면, 뭐 돈을 드리고 뭐 이러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라디오 아침 출근길마다 너무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영어 라디오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라고 서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권합니다. 이 라디오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Anyway, that was just my personal opinion as someone who really roots for this TBS radio station. TBS를 그냥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 여기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건네보았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nd listenership today.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가 됐다 안 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재밌게 청취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We will be live again next Monday, and if the visible radio is not working, I will try to get it done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So please subscribe and like. 제가 다시 보기 항상 올리고 있는 TBS EFM 모닝그룹 채널로 혹시 보이는 라디오 안 되면 다음 주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t 7 a.m. in the morning. Hope you guys have a lovely weekend, lovely day today.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Olivia Rodrigo, Drop Dead.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We love you.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끝나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It's Friday morning and feels like one of those weeks that really flew by in a blur. 어제 경기를 보면서 마음 졸이기도 또 아쉽기도 또 분노를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Yesterday alone brought the World Cup a lot of emotions and for many of us plenty of nervous moments as well. 저도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I was having a hard time focus and I wasn't able to focus on neither like the game or the broadcast.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지 않으면서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TV 스크린을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저도 어저께 경기 분위기에 맞춰서 이 BGM도 이 스포츠 중계 방송 느낌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멘트도 준비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또 도쿄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I actually prepared the show around the match, you know, the background music, the script, you know, I want it to sort of give it the sports broadcast feel. But as I was about to just begin the program, there was a breaking news about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and also in Tokyo.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망자 수가 18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지진이 크게 났었는데 다행히 일본에서는 크게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So latest figures from Venezuela say 188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and more than 1,500 have been injured. It is heartbreaking to say the least and we really hope that the recovery efforts move forward as swiftly as possible. And thankfully, the earthquake in Japan caused just a little damage. 그러니까 저도 뭔가 계획했던 그런 방송을 하는데 차질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이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난 마당에 제가 준비한 그런 뭐 BGM이나 그런 멘트가 또 무슨 중요한 거가 아니겠죠. 그죠? 또 이런 마당에 축구 경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방송 도중에 어떻게 마음을 어디다 이렇게 쏟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So it became difficult to continue what I planned, but that's not that much of a big deal, right? You know, with the tragedy on that scale unfolds, you can help but wonder, you know, what does a football match really mean in comparison?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크게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We go through difficult seasons, of course, and sometimes it's a major crisis. Sometimes it's the little things that really wear us down. And we stress over them, and we lose sleep over them, and we let them consume us.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1,000페이지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움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1페이지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You know, I imagine myself, my life as a book with 1,000 pages, and whenever I go through some struggle, I think today is probably less than a single page. And also think that, you know, there are other people who might be carrying a heavier burden. They cannot even be compared to what I go through. Then it kind of changes my perspective, and it gives me room to sort of, you know, think again and sort of breathe again. 물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 자세에 따라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ust think of my situation is better. You know, wow, I have it. I have a better version of the situation. 그래서 힘내자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런 대화로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자랑? 나는 지금 꽤 괜찮은 상황.

상황이네. 소소한 자랑. Nothing big, you know. I mean, of course, you can boast about the big things, but let's start with the small things that we can be really satisfied and that we can really, brag about. Hey, I have this, and I have it good, sort of. 소소한 자랑.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빵집 있다. Something like, I have this amazing bakery around my house that I go to every day. 아니면 겨울철에는 이 붕어빵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드 스탠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은 생각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시려면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또 바통터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곡은 바통터치를 위해서 Save Head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a track. This is a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5: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So today is you know, pretty good day actually.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지 않나요? Glorious day as I was stepping out of my house and walking to TBS. 좋은 날이 예상되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스카프드론 낙타님도 어제의 우울함 또는 분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화창한 날씨 만끽해요. Yes, let's shake off yesterday's disappointment and or frustration and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sunny day. Yes, I guess, you know most of Koreans here in Korea was pretty disappointed and even angry at a certain point. You have right to be. 이제 우리 national team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대한 것보다. I think it's right to be angry and be frustrated. Nothing wrong with that, right?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Let's, you know, count on those 경우의 수. Different scenarios of Korea team advancing to the rounds of 32. 경우의 수 또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 시나리오도 계속 보내주고 올려주고 계신데 재밌습니다. That's the fun part of it, I guess, right?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팀을 또 응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도 와, 살아서 돌아온 우리의 TBS EFM. Our TBS EFM is back alive. I think 독더미님 is talking about 보이는 라디오. As I said, we've been having some difficulty with our systems because, you know, TBS is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and we don't have any money to spend. So, as you know, we haven't been getting paid for the last 2 years. So, of course, we don't have any money to fix stuff either.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고치거나 AS를 할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없겠죠. So whenever there is something going something wrong, some mechanical breakdown or technical difficulties, right? It kind of

what scares us because we can't fix it. And I think our listeners feel that way too. 그 뭔가 이렇게 청취자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가 갑자기 안 된다. 뭐 스트리밍 갑자기 안 된다. Whenever we have you know problem, some you know known a noticeable problem like you know YouTube streaming not working, you know 보이는 라디오 not working, then they ask question. Wow, is the company has gotten worse.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I understand. I think how you feel. 그런 마음 다 알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we're trying to, you know, fix things as much as we can.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걱정을 해주신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oday, 좀 제가 말이 많네요, 오늘. I think I'm very talkative today, so forgive me for topic-wise, I guess, you know, I have to kind of elaborate just a bit wh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today. 뭔가 이제 소소한 거 하나씩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topic을 생각하면서 왜 오늘 이런 topic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So our question for today is, you know, what's a small thing in your life that makes you think, you know what, my life is actually pretty good.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소소한 거 하나를 자랑하면서 이 나는 꽤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마법을 주문을 거는 것이죠. 그런 질문 드려보고 있습니다. I think our cutie-nims are really, you know, optimistic. You know, most of our cutie-nims are so optimistic and so energetic and they want to give off a positive energy. 큐티님들은 또 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positive energy를 많이 또 infuse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 난 소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습니다. As I said, we have a 바통터치 coming up in the second hour of the show. So, you know, you can send in your request song. 신청곡도 미리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 조금 아껴두기 위해서 제가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바통터치가 되는 시간쯤 한 곡을 선정해서 제가 틀어드리면 그때부터 주르륵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be looking forward to your answers, okay? 황푸아의 곡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approaching the shoreline. Looking ahead to the weekend, the sunny weather will continue nationwide. The Seoul is forecast to reach 32 degrees on Saturday. And by Sunday, some areas could see temperatures soar to as high as 33 degrees.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저 주말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조그마한 거, 소소한 거 하나씩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큰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집 앞에 맛집이 있다든지 회사가 가까워 뭐 그런 거 있죠. So what small thing that makes you think, you know what? I have it good. My life is good, man.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소소한 행복, 자랑거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사연 소개할게요. This is We The Kings. Friday is forever.

Friday is forever. We the Kings 곡이었습니다. Friday is forever. How good does that sound? 매일같이 Friday가 매일같으면 매일이 Friday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짐작이 갑니다만은 좋습니다. So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Benny님 sent that, you know, walk along and then my life will feel pretty good. So walking, right? The fact that you are able to walk and to find a place that you can walk on and you feel much better, yes. 아무래도 좀 많이 걷고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은 좀 숨이 차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Definitely. I do that all the time. And which kind of reminds me that I'm very, you know, fortunate to have all these places around my work and my house to go for a walk. 좀만 가면은 이 여기 상암 지역은 이 공원이 많거든요.

commute away from my home. 근데 여기가 남들은 각종 맛집이나 브런치 먹으러 일부러 오는 동네예요. 경치도 참 좋고 건물들도 다 독특하고 예쁘고 그래서 점심 먹고 근처 한 바퀴 돌면 외국의 멋진 대학교 동네를 걷는 기분이 들어 좋아요. 저희 동네로 놀러 오세요. 어딘지를 알려주셔야지 가죠. I'm judging, I'm kind of guessing a certain neighborhood. 하지만 특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갈 거 아닙니까? So, this neighborhood my around my workplace has a lot of brunch places. You know, people would actually come here for that purpose. You know, brunch cafes and amazing restaurants. So if you take a walk around the area, it feels like I'm strolling through the campus of a beautiful college, you know, somewhere, I don't know, overseas. 그렇군요. Come visit my neighborhood sometimes. 동네 홍보대사이시네요.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집까지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랑거리, 소소한 자랑거리 어떤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일상 다반사.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and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yne Radio on YouTube to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r come to TBS C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놀러 오십시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our kittenims, for a while.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Text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t #1013451. 문자 메시지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신청곡 아니면 안무 뭐 출첵 샤웃아웃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메시지 하나 받을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So I gave our kittenims a little time to brag, bragging time. 보통 이제 bragging about something 하면은 이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를 자랑한다, 자랑질. Or boast about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독더미님 earlier said that her neighborhood around the workplace is lovely, has a lot of great brunch cafes and the restaurants and a great, you know, pathway where she can walk on. 뭔가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브런치 좀 예쁜 레스토랑도 많고 그런 곳이라고. 근데 그게 또 회사 주변이면 너무 좋죠. 점심시간에 참 갈 곳도 많으시고 and you can have a little time to walk during after lunch. That's such a blessing to have that kind of you know, environment around your workplace. 아무래도 이제 도심 안에 그 직장이 있으면은 사무실이 있으면은 그런 게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Of course, if you work in the downtown area, I mean, I'm sure that you have access to many good 맛집. 맛집은 좀 많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모님께서는 저의 소소한 행복은 저녁에 시립체육관에 가는 거예요. 2회 수영, 3회 필라테스 월 이용료가 5만 원. 결제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운동하고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My little happiness is going to local public sports center in the evenings. For just about 50,000 won a month, I get two swimming sessions and three Pilates classes each week. That's quite a workout. 수영 2회, 그 다음에 필라테스 3회면 굉장히 이게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은데. So every time I pay that membership fee, I feel like I'm getting an incredible deal. And every workout followed by nice shower leaves me feeling refreshed and happy. 그렇군요. I think especially going to public, you know, sports center is it's really good because, you know, you really feel like you're getting the benefits of the tax money that you have paid. And you feel like your hard-earned tax money is being put into the right use.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are becoming the beneficiary of taxpayers' money. I think that's when you feel good about it, too, I think. 근데 그게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I think there could be a stiff competition to actually get in. Anytime you talk about public sports center, because 저희 장모님도 매달 이 추첨 같은 걸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날은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I know my you know, mother-in-law goes to a public sports center, but since there is a high competition of people trying to get in, right? I think they do a draw, I think, each month, right?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소소한 행복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더 소개해 드릴게요. This is Def Leppard. The song is Love Bites.
1: If you can live in your senses,

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소한 자랑은 1012, 1013, 이 큐피디님, 큐티님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제 일상에 스며들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 유일한 존재니까요. That is huge, actually. Huge compliment for me and our listeners and for our program as well. So 091님 says, honestly, when I think about it, my little source of happiness has to be this program, 101 to 113, and EQPD, and all the QT listeners. And over the past few years, you've quietly become part of my everyday life and one constant that never fails to brighten my day. Well, you made my day, I think.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기분 좋네요. 또 영신님께서도 소소한 행복 라디오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합니다. So that means that I'm doing my job, I guess. 그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면 느끼실수록 제가 더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That's good to hear. Okay, let's get to one more song and then be back with the 바통 터치. 메탈 트랙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Skid Row입니다. 18 and Life.

Hwanggyeong, 나는 문제 없어. I think a great song to start today's Patong Touch with. So I'm gonna make the second connection. 약간 두 개, 약간 커플 곡 같은 그런 곡의 느낌인데요. 난 괜찮아. 진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30분 남았네요. Last 30 minutes of the show for the week, live show that is. Patong Touch on the way, and a couple of songs we have under our belt. First one was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and 진주, 난 괜찮아. 어떻게 또 이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5750님께서 You get what you give, new radicals. 곡 신청해 주셨는데, I think 이 곡이 참 가사가 멋져요, 되게. You get what you give. 그냥 그 제목만으로도 확 뜻이 와닿는데요. 들어볼까요? 5750님의 연결곡입니다. New Radicals, You get what you give.

couple of songs, Lee Han-chul, Superstar, and Sweetbox,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제가 노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있잖아요. 이한철, 슈퍼스타. Everything is gonna be okay. And there you have i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주고 계신데요. 독더미님께서 3-4 하니까 룰러가 생각난다고. I think there's a 3-4 in the Superstar. 3-4 나나나나나나. 아, 멜로디가 그게 아닌가요? Anyways, 아 룰라 3-4. 아, 이 노래 들어볼까요? 너무 오래 전에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들으면 기억나겠죠. It's, I think I haven't heard it the song for a long time, and I guess I'll be reminded. 들어볼게요. 룰라 3-4.

3-4 룰라였습니다. 독더미님의 연결곡이었는데요. Nice song. I remember, of course. 이현도 씨 작사 작곡, 프로듀싱 곡이었죠. I remember back then. 룰라 곡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곡이지만 그래도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nks for the connection. And one more connection to be made before closing the show. 모모님께서 이번 주에 붙잡지 않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가 주제입니다. So this week I've been reading a book called The Art of Not Holding On. The theme is about staying here in this very moment. 생각나는 노래가 자우림의 Shining이라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 Shining의 가사를 보면은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나를 받아줄 그것이 있을까? So somewhere that isn't here, someday that isn't now. Now, I wonder if there is a place that will accept me.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를 느끼며 나를 위로해주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자우림의 Shining이라는 곡입니다. Wow. That gives a lot to ponder upon, I think. 그렇죠?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Meaning that, you know, it's important that we live in the moment. 오늘 많은 큐티님들께서 행복해하는 그럼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I think I've been getting messages from our cutie-nims. Small happiness that gives u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n our everyday life. 생각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먼 미래에 어떤 관한 일이 아니라 뭐든지 지금에 관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f course, it's important to look back on our past and look ahead to our future and prepare for the future. 근데 I think mostly what gives us misery and, a lot of stress and depression is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also something that hasn't even happened yet. 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happy memories too, right? 정말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또 행복감을 주지만요. But mostly, I think we regret a lot and we worry about things, about the possibility of, bad things happen in the future. 그런 걸 생각하면은 I think it's really good that we focus on the now and living in the moment. I think something that we could always remember.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해둬야 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So hope our cutie-nims live in the momen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도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cutie-nim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let me leave you with that song. 자우림의 Shining 마지막 곡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your time with our program all through the week. 한 주 동안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remember, cutie-nim,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Leave you with 자우림, Shining.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4: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6: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7: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8: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이가장많이하셨어요
7: 섣불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맛있다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함께해볼까요아이도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모두가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4: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

0: That was Florence and the Machine. Dog days are over. Good morning, morning goovers. Hello, hello. How are you all doing it this morning?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인생의 흑역사가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흑역사 대부분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르고 또 몇 년이 흐르다 보니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흑역사가 그렇게 잊혀지더라고요. So I sometimes think my brain deserves an award perhaps for turning minor inconveniences into breaking news. The funny thing is most of the disasters that I imagined never actually happened. Only a few of them actually happened, so not a lot. And life seems to work a little better when we stop treating every choice like a championship game and start treating a few of them like practice matches.
1: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실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연습 게임이야.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유해지게 대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걱정이 정말 사고를 키운다니까요.
0: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s good to be live today here in the studio.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모닝 그루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morning today? I had a rough morning today because the traffic was awful. Like, it was like the worst traffic I've experienced recently. Oh my gosh, morning groovers, it was really, really bad. Normally, it'll take me about like less than 20 minutes for me to get to work this morning. Like every morning, actually, if I commute around these hours,
1: 제가 아침 한 5시 반에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보통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기 상암까지 출근을 하는데 오늘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1시간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6시면 여기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0: I arrived to the studio at 6:40 a.m. this morning. Which is late for me.
1: 저한테는 좀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0: I need some sort of composure. I need to get to the studio, you know,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have a sip of coffee, write my scripts. I need some time for that, but I didn't have any time for that at all.
1: 그래서 정말 그 차가 막히면서 그 차 막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늦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0: But I made it here. I'm here, morning groovers.
1: 제가 그 원인을 항상 알고 싶어 하는데 아침에 올림픽도로 그 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로가 2차로까지 차단이 됐더라고요.
0: I hope they got it figured out by now because obviously it is rush hour.
1: 근데 참 그렇게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가 진짜 많이 막히더라고요. 와,
0: it was awful. 우리 모닝 그룹어들은 어떠세요? Are you getting out of the house right now or are you starting your morning on the right foot? Let me know by texting in.
1: 저한테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그쪽 이제 도로 상황은 어떠신지 등등 제보 문자 뭐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Well, speaking of that YouTube live stream, it'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because there is another system error that's going on. So I try to figure it out. Well, I cannot figure it out because obviously I'm not an engineer. So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e system, but it's not working, unfortunately, at this moment. So sorry for that inconvenience.
1: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보이는 라디오는 진작에 지난주부터 안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청취라도 하실 수 있게 틀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로 오늘은 좀 아날로그스럽게 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0: Do you guys think that you can do that for me? Tuning in through the radio frequency only.
1: 101.3MHz 라디오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뭐 101.3으로 지금 듣고 계시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못 들으시니까.
0: S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1: 어디 메시지를 좀 읽어볼까요? 닥터 페이퍼님 오셨고요. 오, 감동이다. 굿모닝 하트 유튜브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또 출첵해주시는 체육부장님 어서오세요. 굿모닝 아타고 그리고 헬스장 가는 길입니다.
0: On your way to the gym with your iced americano. Sounds like you're having an awesome morning to start with. And 영H님 굿모닝 해주셨고 반가워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상민님도 굿모닝 보내주셨습니다.
1: Oh my gosh. KMS 모닝
0: Morning Groover is also here. Good morning. Thank you for greeting me. Thank you for saying hello to me. Hello to all of you. Hello to Morning Groove Universe.
1: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노래방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아침 또 뜨겁게 시작을 해드리기 위해서 에너제틱한 아침 보내시라고 노래방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0: I hope you guys stay tuned for all of that fun segment, everyone. I'll be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1: 여러분들의 오늘도 많은 참여와 또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get our show started. But first, let's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That is,
1: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일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needed to? What is something you thought was a huge big of a deal but turned out to be nothing.
1: 내가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또 걱정 무쇠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다 부질없는 거 알거든요.
0: But every single time I get my health checkup and if I have to wait for the result, I worry a lot.
1: 건강을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병원 가기 전에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기다릴 때 등등 뭔가 그때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결과 받으면 똑같거든요.
0: You know, once I get the result, it's still the same. Like, there's no big change. They would be just be like, oh, take care of yourself, don't stress out, eat a lot of vitamins. But every single time, I just can't help myself. I always have to worry.
1: 뭐 이런 게 있고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말썽을 부렸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집에 들어가니까 밥 먹어라 막 이러시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0: You know, thinking about my childhood memories, I would worry a lot because I might get scolded by my parents about the things that I did, but ended up not being scolded too much. You know, it wasn't like the worst case scenario.
1: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또 혼자서 나름대로 엄청 고군분투하고 걱정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our K-Talk open chat room by searching for TBS EFM Morning Groove.
1: 카톡 어플 가시면은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0: TBS EFM Morning Groove 영어로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1: So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ose answers.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XX on hold.

And back to you, our lovely morning groovers.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침부터 상쾌하게 시작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 메시지 더 읽어볼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수영하고 썸머 PD님, 모닝 그루버님들과 함께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So you are absolutely starting on the right foot. It feels so right to be able to finish your swimming workout and listen to morning groove, right? 뭔가 루틴대로 해야 뭔가 하루 시작이 뭔가 단추가 잘 끼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진 모닝 그루버 오늘 아침 시작이 딱 좋습니다. 이대로만 쭉 오늘 좋은 기운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샘 모닝 그룹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썸모닝 까꿍. 라디오로만 듣는 아날로그 감성도 너무 좋아요. 금요일은 신나는 코인 노래방도 있지롱 히힛이라고 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rough our radio. It is analog day today, everyone. Because the digital service i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날로그조차 안 되면 너무 끔찍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샘 모닝 그루버. Honestly, you guys so deserve to complain if these services are not available. 아, 듣는데 불편하게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이래. 정말 짜증나요. 솔직히 이렇게 불평해도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도 아날로그라서 더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스윗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 진짜 감동받잖아요.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냐오냐 우쭈쭈 해주시면 저 나중에 되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좀 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Bu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the best. Oh my gosh. Okay, let's continue with our topic for MG Q&A.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is something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needed to? 우리 1010 aka Chinese Song Morning Groover께서는요. 학창시절에 야자를 땡땡이 치고 야자 끝나는 시간에 집에 왔는데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엄청 쫄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So when I was a student, I skipped night self-study and came home when it was supposed to, end. But I got caught by my parents. I was incredibly scared, but they just laughed it off and let it slide. 그러니까요. 아마 이러셨을 거 아닐까요? 아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땡땡이 한 번쯤은 쳐봤지. 이렇게 웃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번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Like, if you do it every single time, like, they're gonna have to, you know, take some sort of action. 뭐 매일 이랬으면 특단의 조치가 있었겠죠. 근데 가끔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번의 그런 일탈 이런 것들은 그냥 웃어 넘겨주면은 그냥 알아서 보통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아니요 난 야자 땡땡이 한 번도 안 치고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싶으신 분들은 등판해주세요. 네네.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다시 키울 때 뭐 이런 일 있으면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완전 극성 페어런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진 모르겠지만 우리 모닝그루버들 내가 너무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아, 우리 박원혜 팀장님은 어떠실까? 박원혜 팀장님은 애초에 근데 걱정을 잘 안 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Like, I've never seen her worrying too much about anything. 그냥 그렇게 되면 되지. 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It's really nice to talk to her whenever I have some worries or, you know, some sort of pressures that's going on. 그러면 이게 뭔가 내 걱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언을 좀 이렇게 되게 스마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을 잘 안 하시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실까. 아, 뭐, 아, 마라탕집 문 닫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겠다. 밖에서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Hozier, Someone

And back to you, Morning Groovers. 9383, aka our Subby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 Subby 출첵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Subby Morning Groover. 매일매일 꼬박꼬박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of course, our 조국 Morning Groover too. 또 매일 출첵해주고 계신 우리 조국 Morning Groover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sent in a picture of him tuning into the frequency 101.3 on our radio. 맞아요. 오늘은요, 디지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 홍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3으로만 듣는 special day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it's the day, the only day that you get where you can only tune in through 101.3 TBS EFM. You have no other way, Morning Groovers.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라디오 하나로만 연결된 이 Morning Groove Universe.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고작 이 주파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So, can you guys feel this huge connection on a radio frequency?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my heartbeat? Oh, yeah.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it's quite upsetting that the YouTube live streaming is not working, but we had many ways to tune into Morning Groove. We had our own apps. 우리 앱도 있었고, 그리고 스트리밍이 24시간 가동됐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대단한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게 참, 참담하고 좀 슬프긴 합니다. Bu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regardless of that situation.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talk about your worries. What have you been worried about that actually turned out to be nothing? 생각보다 진짜 별일 아닌데 혼자 엄청나게 걱정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by reading this message first by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가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조작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주파수 맞추기가 왜 이리 힘들던지 겨우 맞추고 듣고 있습니다. TBS EFM fighting! I know it's not easy to dial those, you know, frequency because you would hear the sound if you drive through the tunnel, but it's all about that analog, okay?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오늘은. 그걸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e message continues. 아, 그리고 저는 조직 문화 안 좋다고 소문난 팀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 사람 타는 거 뭐 다 똑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걱정했던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Most of the things I worried about never actually happen. Now, this is basically what life is telling us. It won't happen,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It's all in your brain. You're making these, like, worst-case scenarios. You're writing a movie script inside your brain. But when you actually encounter that situation, when you actually face that situation, you'll be like, oh, this is not bad after all. 원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라고나 할까요? 알려주세요, 모닝구루버들.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이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a huge deal but turned out to be nothing? 9429 모닝구루버. 벌써 6월도 다 저물어가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마트에 갔더니 제철 맛은 자두며 신비복숭아, 그리고 황도백도, 천도 등등 다양한 복숭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름이 확 더 다가온 느낌이에요. 복숭아도 백도, 천도인데 겨우 30도에 덥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어, 맞아, 이게 뭐예요? Justin Bieber의 Peaches 들어보고 싶어요. Yeah, you know, seeing all these peaches outside the stores, you can really feel like summer is approaching, right? Watermelon, peaches, oh, my favorite fruits indeed. 너무 비싸서 문제죠? 요즘에는 뭐 고기 이런 게 비싼 게 아니라 과일, 채소가 비싸요. 참. 부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과일들. 하지만 또 가능하면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보충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한번 알려주실래요? 저는 물복 좋아하는데. 밖에 우리 감독님은 어떠세요? 물복입니까? 딱복입니까? 물복이라고 하신 거 맞네. 입모양을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들 뭐 먹는 얘기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세요. Just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today. I'm here to listen. So let's continue this beautiful conversation all together.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going out to our special 9429 Morning Groover Justin Bieber, Peaches.

Sorry, guys. I just cannot stop laughing. If you guys heard that, that kiss sound, yeah, that was like a sound effect added to the actual song.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노래 들으면서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이 버전이, 이 파일, 노래 파일이 예전에 제가 맨온에어 했을 때 사용이 됐던 거예요. I believe that that was a quiz where you actually had to guess how many kiss sound appeared in this song while the song was being played.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키스 소리가 몇번 나왔게요? 라고 세보는 그 퀴즈를 예전에 맨온에어 할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아마 트신 것 같아요. 추억 한번 회상해 보라고. Oh my god, we did a lot of fun stuff on Men on Air. Men on Air 때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 키스 버전의 Justin Bieber Peaches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분들, 그다음에 뭐 사랑하는 와이프 남편께 키스 한번 건네보시고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뜨거운 키스. Okay, morning viewers. Enough of that kissing sound. Let's go back to the topic.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복닥복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Do you like soft peaches or hard peaches? Let me know.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 휴가 와서 듣고 있어요. 첫째 낳고 키울 때 기어다니지를 않아서 엄청 걱정했는데 기어다니지 않아도 나중에 다 걷고 서고 하더라고요. 기지 않는 서는 아이들도 덜어 있다고 하시는데 So when I was raising my first child, I was so worried because they didn't crawl. But even without crawling, they eventually stood up and walked. They say there are actually quite a few children who stand up without crawling. 아, 이게 순서가 좀다 다르고 그렇죠. 이게 참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요? 발달 같은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You know, parents would always worry about, oh my god, it's time for them to crawl, it's time for them to flip, but why are they doing it? Oh my gosh, what's happening? 좀 우리 아이가 느린가? 이러면서 걱정하게 되고, 하루 좀 늦게 하거나, 얼마 조금 늦게 하고 하는데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다 때가 되면은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엄마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방금 엄마라고 한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데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새 키워본 우리 밖에 윤간호님께서 그렇게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아이가 또다시 이제 8개월 아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휴가 어디 가셨습니까? Happy Life Morning Girl. Where are you? Where are you enjoying your vacation? 너무 부러운데 이른 여름 휴가인가요? Again, a message from our 체육부장님. This is the answer for MG Q&A. 저도 걱정을 크게 하는 편이 아닌데, 바구니 팀장님, 저랑 나이도 비슷하시고, 성격도 비슷하신 듯? 마라탕 좋아하는 거 빼고요. 마라탕 안 좋아하시는구나. 입 터져서 엄청 먹고 또 얼마나 쪘을까 싶은데 다음날 몸무게가 그대로일대요. 그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토이스토리 아직 못 봤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You've got a friend in me. 신청해요. 썸모닝, 바구니 팀장님, 다 친구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you're not a big fan of 마라탕, so obviously you and 바구니 팀장님 cannot get along. And you sometimes worry when you don't gain weight, even though you have eaten a lot. You would be like, okay, where did all the weight go? 어디 갔겠냐, 체육부장님. 아침에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 빠졌겠죠? 그리고 육아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 하실 때도 막 사람 만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되게 활발하실 것 같은데 기초 대사량 자체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So obviously, when it comes to working, you won't just work. I think, you know, based on all the messages that you have been sending me, you would like have some fun talking to your colleagues. You would be so energetic every single day and You know, that is why you're not gaining any weight. 몸무게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 이게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 같기는 해요. I've been maintaining the same weight for over like, I guess like 20 years? 20년 가까이 저는 몸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아, 넌 이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하는데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부장님. 제가 봤을 땐 저랑 체육부장님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랑 더 친해지시죠?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싶은 사연 받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way too much
more than you needed to.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have Coin 노래방 coming up next in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How fun, how fun. I'm excited, extra excited today.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Don't go anywhere.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Randy Newman and Lyle Lovett. You've got a friend in m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Morning Groovers.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생방송으로 함께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And I am your host, Summer. Glad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You can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to the beautiful frequency 101.3 in Seoul and the nearby areas. And if you really, really want to watch me live on Viable Radio, you can do that now. Ooh, finally,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다른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제가 늘 다시 보기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그루브, 저희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라디오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무료로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하느냐고 조금 숨이 차는 느낌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it's all set from now on so you can enjoy Morning Groove while watching, while listening at the same time. 좋습니다. 모닝 그루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거나 신청곡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찬이 송 모닝 그루버 texted. 평소 차에서 모닝 그루버 듣는데 사무실에서도 들으려고 처음으로 라디오 어플 깔았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아, 진짜 감동. 이 앱 다운받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이 귀찮은 거를 이 모닝그루브를 청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And if you would go onto the apps, those regular radio apps, it would be really difficult to find that frequency 101.3. 그리고 뭔가 내가 안 쓰던 앱이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 귀찮은 그 과정을 다 하신 거잖아요. You went through that whole bothersome process just to tune into Morning Groove, and I'm really touched by that. Thank you,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You're the best. 이젠 다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Okay, Penguin Killer님 said, this is regarding Morning Groove Q&A. Good morning, 펭귄은 늘 걱정이 있어요. 오, 걱정 있으시구나. 어떤 걱정 있으실까? 바다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범고래가 언제 나타날지 걱정하는데, 아, 여기 대한민국이지? 라고 이렇게 개그를 보내주셨네. 펭귄 킬러님께서 펭귄이시니까. 귀여운 문자 감사합니다. 바다 사자 생각, 이 나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동물이 하나 있는데 바다 코끼리 아세요, 여러분들? 바다 코끼리? 제 친구가 저 하품할 때 바다 코끼리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니가 좀 튀어나오나 봐요, 하품할 때. 그래서 바다 코끼리냐고. 거북이 아니면 바다 코끼리 같다고. Yeah. 갑자기 생각난 TMI였습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우리 또 바다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and I will get ready for Morning Groove. 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Barbie Kim 고래의 꿈. Yeah.

1, 2, 3, 4, let's go. 1, 2, 3, 4. Oh my gosh,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ove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Morning Groove들. 슈퍼스타 모닝그룹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winner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이제 미련, 걱정과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주얼리 언니도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and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Jewelr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연 씨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And if you're a superstar, you will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guesser, super smart, superstar.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back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SS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문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데요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절대 음감 썸머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하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UNG 박재범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UNG?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안아줘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주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ed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Age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Summer Bidini.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뇨.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킬러님. 빵? 목 막혀서 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썬세모닝그룹께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라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좀 seafood? Ken Ronin Gruber! I a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산낙지, 개불, 멍게, 불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는 짬뽕! 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get through your hea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너무 재밌죠?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갑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Woo, that was long.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원희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원희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상황에 갔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원이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입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김치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하셨어요. 떡볶이. 떡볶이는 그렇게 자주 안 땡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깁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me, Lady Gaga. Abracadabra. 시간입니다. Abracadabra. Oh, na, na. 이 노래 너무 좋아요.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pecia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it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이런 거는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가사 못하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쓸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영유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Oh, no, no! 자,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금 되세요. 딩, 동, 댄! 후! 카다브라, 나다, 아, 브라! 아, 브라, 카다브라, 나브라, 아, 후! 치킨이에요. 박리찬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질려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뭔가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 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크로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해피라이프님께서 맥주랑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바랑 먹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또 TMI로 껍질이 얇은 치킨을 좋아해요. 옛날 통닭 있죠. You know, like old Korean K-fried chicken. Those are my favorite. But I can't really use the word favorite because I can't have more than like three pieces. Jason Derulo, get ugly. 맞아요. 치킨 먹을 때는 you gotta get ugly. 머리를 일단 묶고 하다가 치우고 전체적인 그 자세로 치킨을 집어서 먹어줘야 됩니다. 치킨을 예쁘게 먹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좀 더럽게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Don't you guys have that urge to, you know, just dip into your food whenever you're stressed out? 뭔가 보상받고 싶거나 좀 힘들 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치킨이 좀 땡기시나요?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장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Pickup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시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regarding that TMI quiz, 6666 모닝그룹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Yeah, I actually try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무랑 먹고 오히려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히려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아브라카다브라 competition by Brown Out Girls.
좋아요 여러분 K 아브라카다브라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company.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내가 에어컨을 끄고 나왔나? 나 앞으로 3일 동안 집 비워야 되는데? 에어컨 안끈거 아니야? 이래서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돌아갔는데 꺼져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아, 다 끄고 나갔지? 난 이제 여행 가러 출발! 이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거의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을 키고 나간 거죠. 그래서 걱정한 거에 비해서 에어컨이 의외로 꺼져 있고, 걱정을 안 했을 때는 켜져 있고, 참 재미있게. Life is putting this kind of trick to us. And it's quite exciting, but unnecessary.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of these Morning Groove Q&A. 계속해서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Here is the Black Eyed Peas, I Got a Feeling.

are party rocking. That was LMFAO, very clean version. 그리고 042 하나모닝그룹께서 야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너무 신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이런 문자 받으면 우리 이제 PD로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우리 바우니 팀장님, let's put a smile on her face. 또 대단한 선곡, 오늘도 신나는 선곡 감사드립니다, 바우니 팀장님. 우리 5532 모닝그룹어 썸피디님 오랜만에 출첵해요. 출근 때 맨날 듣고 있었지만요. 내일 자유부인이라서 너무 신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So I'm free tomorrow, so I get to spend time on my own, I guess. So I don't know what to do. What should this 5532 person do? 뭐 자유부인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세요? 아, 막 어떻게 전 이렇게 다 깨뚫고 다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옵션이 될 수는 있겠네요. 내일 그 시간 충분히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You know,

We've been always telling you guys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here at TBS, also in TBS EFM, and we really appreciate all the support that you guys are sending us. 뭐 여러분들이 뭐 응원 말씀 보내주시고 이런 거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막 펀딩을 조성해야 된다, 뭐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이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정부인 것 같아요. 뭐 펀드를 조성하고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서울시에다가 이 라디오 스테이션, 뭐 TBS FM, TBS EFM이 왜 서울 시민으로서 필요한지, 이 라디오, 이 TBS 방송국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왜 이거를 없애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이제 정치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들, 뭐 시의장,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그분들도 어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응원 메시지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뭐 힘을 보태주고 싶으시다면, 뭐 돈을 드리고 뭐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라디오 아침 출근길마다 너무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영어 라디오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라고 서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권합니다. 이 라디오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Anyway, that was just my personal opinion as someone who really roots for this TBS radio station. TBS를 그냥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 여기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건네보았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nd listenership today.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가 됐다 안 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재밌게 청취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We will be live again next Monday, and if the visible radio is not working, I will try to get it done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So please subscribe and like. 제가 다시 보기 항상 올리고 있는 TBS EFM 모닝그루브 채널로 혹시 보이는 라디오 안 되면 다음 주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t 7 a.m. in the morning. Hope you guys have a lovely weekend, lovely day today.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Olivia Rodrigo, Drop Dead.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We love you. Goodbye, Morning Groovers.

0: could make the world as pure and strange as what I see.
1: TBS EFM.
2: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

있었고, 그죠? 뭔가 분주하게 느껴지던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It's Friday morning and feels like one of those weeks that really flew by in a blur. 어제 경기를 보면서 마음 졸이기도 또 아쉽기도 또 분노를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Yesterday alone brought the World Cup a lot of emotions and for many of us plenty of nervous moments as well. 저도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I was having a hard time focus and I wasn't able to focus on neither like the game or the broadcast.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지 않으면서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TV 스크린을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저도 어저께 경기 분위기에 맞춰서 이 BGM도 이 스포츠 중계 방송 느낌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멘트도 준비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또 도쿄 지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I actually prepared the show around the match, you know, the background music, the script, you know, I want it to sort of give it the sports broadcast feel. But as I was about to just begin the program, there was a breaking news about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Venezuela and also in Tokyo.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망자 수가 18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지진이 크게 났었는데 다행히 일본에서는 크게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So latest figures from Venezuela say 188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and more than 1,500 have been injured. It is heartbreaking to say the least, and we really hope that recovery efforts move forward as swiftly as possible. And thankfully, the earthquake in Japan caused just a little damage. 그러니까 저도 뭔가 계획했던 그런 방송을 하는데 차질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이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난 마당에 제가 준비한 그런 뭐 BGM이나 그런 멘트가 또 무슨 중요한 거가 아니겠죠, 그죠? 또 이런 마당에 축구 경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방송 도중에 어떻게 마음을 어디다 이렇게 쏟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So it became difficult to continue what I planned, but that's not that much of a big deal, right? You know, with the tragedy on that scale unfolds, you can help but wonder, you know, what does a football match really mean in comparison?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크게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일희일비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We go through difficult seasons, of course, and sometimes it's a major crisis. Sometimes it's the little things that really wear us down, and we stress over them, and we lose sleep over them, and we let them consume us.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1,000페이지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어려움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1페이지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You know, I imagine myself, my life as a book with 1,000 pages, and whenever I go through some struggle, I think today is probably less than a single page. And also think that, you know, there are other people who might be carrying a heavier burden. They cannot even be compared to what I go through. Then it kind of changes my perspective, and it gives me room to sort of, you know, think again and sort of breathe again. 물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 자세에 따라서 좀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ust think of my situation is better. You know, wow, I have it. I have a better version of the situation. 그래서 힘내자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런 대화로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자랑? 나는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이네. 소소한 자랑. Nothing big, you know. I mean, of course, you can boast about the big things, but let's start with the small things that we can be really satisfied and that we can really, you know, brag about. Hey, I have this and I have it good, sort of. 소소한 자랑.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빵집이 있다. You know, something like, you know, I have this amazing bakery around my house that I go to every day. 아니면 겨울철에는 이 붕어빵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드 스탠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은 생각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시려면요.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또 바통터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곡은 바통터치를 위해서 세이브 헤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a track. This is a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기 전에. So today is you know pretty good day actually.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지 않나요? Glorious day as I was stepping out of my house and walking to TBS. 좋은 날이 예상되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스카프드론 낙타님도 어제의 우울함 또는 분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화창한 날씨 만끽해요. Yes, let's shake off yesterday's disappointment and or frustration and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sunny day. Yes, I guess, you know most of Koreans here in Korea was pretty disappointed and even angry at a certain point. You have right to be. 이제 우리 national team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대한 것보다. I think it's right to be angry and be frustrated. Nothing wrong with that, right?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Let's, you know, count on those 경우의 수. Different scenarios of Korea team advancing to the rounds of 32. 경우의 수 또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 시나리오도 계속 보내주고 올려주고 계신데 재밌습니다. That's the fun part of it, I guess, right?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팀을 또 응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도 와, 살아서 돌아온 우리의 TBS EFM. Our TBS EFM is back alive. I think 독더미님 is talking about 보이는 라디오. As I said, we've been having some difficulty with our systems because, you know, TBS is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and we don't have any money to spend. So, as you know, we haven't been getting paid for the last 2 years. So, of course, we don't have any money to fix stuff either.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고치거나 AS를 할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없겠죠. So whenever there is something going, something wrong, some mechanical breakdown or technical difficulties, right? It kind of scares us because we can't fix it. And I think our listeners feel that way too. 그 뭔가 이렇게 청취자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가 갑자기 안 된다. 뭐 스트리밍 갑자기 안 된다. Whenever we have you know problem, some you know known noticeable problem like you know YouTube streaming not working, you know 보이는 라디오 not working, then they ask question. Wow, is the company has gotten worse?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I understand. I think how you feel. 그런 마음 다 알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we're trying to, you know, fix things as much as we can.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걱정을 해주신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oday, 좀 제가 말이 많네요, 오늘. I think I'm very talkative today. So forgive me for... topic-wise, I guess, you know, I have to kind of elaborate just a bit why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today. 뭔가 이제 소소한 거 하나씩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topic을 생각하면서 왜 오늘 이런 topic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So our question for today is, you know, what's a small thing in your life that makes you think, you know what? My life is actually pretty good.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꽤 괜찮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소소한 거 하나를 자랑하면서 이 나는 꽤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마법을 주문을 거는 것이죠. 그런 질문 드려보고 있습니다. I think our cutie names are really, you know, optimistic. You know, most of our cutie names are so optimistic and so.

energetic and they want to give off a positive energy. 큐티님들은 또 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positive energy를 많이 또 infuse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 난 소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습니다. As I said, we have a 바통 터치 coming up in the second hour of the show. So, you know, you can send in your request song. 신청곡도 미리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 조금 아껴두기 위해서 제가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바통 터치가 되는 시간쯤 한 곡을 선정해서 제가 틀어드리면 그때부터 주르륵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be looking forward to your answers, okay? 황푸아의 곡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strong swells are expected along these coasts, so it's best to avoid approaching the shoreline. Looking ahead to the weekend, sunny weather will continue nationwide. The Seoul is forecast to reach 32 degrees on Saturday. And by Sunday, some areas could see temperatures soar to as high as 33 degrees.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저 주말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조그마한 거, 소소한 거 하나씩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큰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집 앞에 맛집이 있다든지. 회사가 가까워 뭐 그런 거 있죠. So what small thing that makes you think, you know what? I have it good. My life is good, man.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소소한 행복, 자랑거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사연 소개할게요. This is We The Kings. Friday is forever.

이 여기 상암 지역은 이 공원이 많거든요. So I think that really gives us such a, you know, ideal environment to go for a walk, you know, take some time off and have some thinking time.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blessing 인것 같습니다. Thank you, Benny, for that. 5750님, 어떤 소소한 것이 있는지. 저는 지금 다닌 회사 본사가 집에서 멀어서 집 근처에 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 work at the branch office close to home because my company's headquarters is quite a long commute away from my home. 근데 여기가 남들은 각종 맛집이나 브런치 먹으러 일부러 오는 동네예요. 경치도 참 좋고 건물들도 다 독특하고 예쁘고. 그래서 점심 먹고 근처 한 바퀴 돌면 외국의 멋진 대학교 동네를 걷는 기분이 들어 좋아요. 저희 동네로 놀러 오세요. 어딘지를 알려주셔야지 가죠. I'm judging, I'm kind of guessing a certain neighborhood. 하지만 특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갈거 아닙니까? So, this neighborhood, around my workplace, has a lot of brunch places. You know, people would actually come here for that purpose. You know, brunch cafes and amazing restaurants. So, if you take a walk around the area, it feels like I'm strolling through the campus of a beautiful college, you know, somewhere, I don't know, overseas. 그렇군요. Come visit my neighborhood sometimes. 동네 홍보대사이시네요.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집까지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자랑거리, 소소한 자랑거리 어떤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일상 다반사.

That means that I'm doing my job, I guess. 그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면 느끼실수록 제가 더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That's good to hear. Okay, let's get to one more song and then be back with the Patong Touch. 메탈 트랙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Skid Row입니다. 18 and Life.

longest running segment on our show. 뭐 지금 코너라고 할 만한 것을 이제 계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그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죠. I would have to say this is our signature Friday staple for our program. 많은 곡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I was kind of torn about you know which song to begin the segment with. And I said that I think our happiness has a lot to do with you know our attitude and our perspective on life.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120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나는 문제없어라는 곡 잘 아시죠? 황규영 씨의 곡인데 I think that kind of sums up you know what I was trying to say you know just if you start thinking that you have a lot of problem you know if you start thinking that your life is so unfortunate and you have a lot to blame for I think that definitely is not the right place to start to start you know thinking about happiness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attitude로 시작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충분히 좋아 이 정도 그래서 1202님의 곡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통터치. 그럼 이 곡과 연결해 주실 곡 보내주실 거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영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 나는 문제 없어. I think a great song to start today's Patong Touch with. So I'm gonna make the second connection. 약간 두 개, 약간 커플곡 같은 그런 곡의 느낌인데요. 난 괜찮아. 진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30분 남았네요. Last 30 minutes of the show for the week, live show that is. 바통 터치 on the way, and a couple of songs we have under our belt. First one was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and 진주, 난 괜찮아. 어떻게 또 이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5750님께서 You get what you give, new radicals. 곡 신청해 주셨는데 I think 이 곡이 참 가사가 멋져요 되게 You get what you give 그냥 그 제목만으로도 확 뜻이 와닿는데요 들어볼까요? 5750님의 연결곡입니다 New Radicals, You get what you give

New Radicals, You Get What You Give, 5750님 연결곡이었는데 It's a song, it's one of those feel good song. 항상 들으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I think it's one of the cheat key songs for producers. You know that people will love and be energized by listening to this song. 감사드립니다, 5750님.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And looks like the conversation that's going on in the open chatting room, we are talking about swimming. 제가 swimming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that I really get positive, energy by going swimming. And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수영하고 나면 그 흘러나오는 그런 이 어떤 힘 같은 게 너무 좋죠. I think that is why we are becoming addicted to swimming. I mean, the swimming itself is fine, right? But the feeling that you get after swimming, 뭐 식욕이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수영하면은 이제 살 빼는 거는 솔직히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you get so much appetite, and you starve yourself to death by swimming. So, you know, it's kind of not a great situation if you're trying to, diet and lose weight. But the energy that you get is just, enormous.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수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도 수영인이었어?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Anyways, 계속 연결 갈까요? 1232님께서는 가사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In the lyrics, it says, it's okay, everything's gonna be fine.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okay. 그 노래도 있죠. 스윗박스. 그 노래 말고요. 가요곡입니다. 이한철 씨의 곡이었죠. 가사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입니다.

couple of songs, Ihan Cher, Superstar, and Sweetbox,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제가 노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결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있잖아요. 이한철, 슈퍼스타. Everything is gonna be okay. And there you have i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좋습니다. 계속 연결해 주고 계신데요. 독더미님께서 3-4 하니까 룰러가 생각난다고. I think there's a 3-4 in the Superstar. 3-4 나나나나나나. 멜로디가 그게 아닌가요? Anyways, 아 룰라 3-4. 아, 이 노래 들어볼까요? 너무 오래 전에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들으면 기억나겠죠. I haven't heard it the song for a long time, and I guess I'll be reminded. 들어볼게요. 룰라 3-4.

3-4 룰라였습니다. 독더미님의 연결곡이었는데요. Nice song. I remember, of course. 이현도 씨 작사 작곡, 프로듀싱 곡이었죠. I remember back then. 룰라 곡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곡이지만 그래도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nks for the connection. And one more connection to be made before closing the show. 모모님께서 이번 주에 붙잡지 않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가 주제입니다. So this week I've been reading a book called The Art of Not Holding On. The theme is about staying here in this very moment. 생각나는 노래가 자우림의 Shining이라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그 Shining의 가사를 보면은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나를 받아줄 그것이 있을까? So somewhere that isn't here, someday that isn't now. Now I wonder if there's a place that will accept me.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를 느끼며 나를 위로해주며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자우림의 Shining이라는 곡입니다. Wow, that gives a lot to ponder upon. I think. 그렇죠.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이 아닌 언젠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Meaning that, you know, it's important that we live in the moment. 오늘 많은 큐티님들께서 행복해하는 그런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I think I've been getting messages from our cutie님's small happiness that gives us, you know,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n our everyday life.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먼 미래에 어떤 관한 일이 아니라 이 뭐든지 지금에 관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of course, it's important to look back on our past and look ahead to our future and prepare for the future. 근데 I think mostly what gives us misery and you know, a lot of stress and depression is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also something that hasn't even happened yet. 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happy memories too, right? 정말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또 행복감을 주지만요. But mostly, I think we regret a lot and we worry about things, about the possibility of, you know, bad things happen in the future. 그런 걸 생각하면은 I think it's really good that we focus on the now and living in the moment. I think something that we could always remember.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해둬야 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So hope our cutie님's live in the momen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도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키트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let me leave you with that song. 자우림의 Shining 마지막 곡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your time with our program all through the week. 한 주 동안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remember,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Leave you with 자우림 Shining.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ing to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ca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 고민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아! 아! Turbulence! Turbulence! 아! Okay. 돌았어. 왜 이거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work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 타임이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All right, morning givers. I'm back. 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ivers. Finally. Oh,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Oh, 심지어 new morning giv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 그룹어. 우리 모닝그루버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루버.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유고걸.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고민하는 하루네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흥 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으면서 이거 났다니? 어?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 그룹어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Lover 5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걸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check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Oh,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 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 줄 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께서도 그

0: 그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 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가사를 우리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 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들 썸머 이거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거 좀 해볼 만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featuring that song, You Go Girl.
1: Hey girl! Hey.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0: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요기 같다, 저기 같다.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제목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TMI, 그 노래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재미있게 또 음악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 need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r even the song title. And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bout the song, your personal stories behind that music, fun facts and so on. And we're gonna all have that fun conversation about music.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낼 준비 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너무 쉽게 맞추시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제 그 걱정에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나 음악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기회예요. 자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this is a chance for you to brag, actually, because it's gonna be a high-level quiz, everybody. So listen up. From now on,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y 윤미래, 삶의 향기. 오, 이 노래가 뭐지? 싶고 이 노래 원곡이 있어? 싶을 순 있는데 This is actually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it sampled a really popular song. 굉장히 유명한 곡을 샘플링한 곡이 바로 이 윤미래의 삶의 향기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 나 이 리듬 아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목을, 오리지널 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et me give you guys a hint. 힌트 드릴게요. 영어 힌트, 한국어 힌트 둘 다 나갑니다. 한국어 힌트부터 드릴게요. 자,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노래 제목의 정답은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과연 뭘까요? So, the answer,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So, the answer is what every lie detector hopes to hear. 과연 뭘까요? 방금 정말 정답을 말씀을 드릴 뻔했어요. 입에서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 almost said the answer, so it's kind of dangerous.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Don't forget,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Here is 윤미래 with 삶의 향기.

짜짜짜 이렇게 불어오는 쌀맛 향기 어쩌면 랩을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레전드죠. 능가할 수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Oh my god, like Yumina is like the best rapper, R&B singer in D. She sings, she raps, she does everything. 와 진짜 이렇게 딕션이 진짜 귀에 딱딱딱 꽂히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실까 새삼도 이렇게 놀라네요. Amazing, amazing, Yumire 선생님. We listened to 삶의 향기. And you had a mission, Morning Groover, to guess the original song title or the musician. And I gave you a hint. A lie detector loves the answer. 여러분들, 이제 원곡 가수랑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까지 들었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럼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guesses.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몇개 있습니다. 자, 볼게요. Kim's fan morning giver. How deep is your love? 따따따따라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땡이죠. 연결이 되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모멘 대추가 참 좋은 노래죠.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죄송합니다.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ecause I don't want to confuse you.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tried.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오. 따라따따라 I feel it in my fingers.

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6497. 아, 들으니 바로 알겠는데? 가수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Like, I know which song it is instantly once I hear it, but I don't know the actual musician for this. 그러게요. 일단, 서비님,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그리고 펭귄킬러님, true. 진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was the song title, everyone. 정답은 true였어요. True was the song title for this song. The original song. We listened to the sample version. 여기 이 와중에 민준리나맘님께서 매일 그대와 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따다다따라 매일 그대와 뭔가 소프트 멜로디가 다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Keep trying, keep trying. 어쨌든 정답은 true입니다. And this song is by Spandau Ballet라는 유명한 또 가수의 노래입니다. I guess this is like a one-hit wonder. But yes, this song, Spandau Ballet, True,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83. And this song, True, became Spandau Ballet's signature song. And one of the defining soft pop ballads of the decade. 8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Written by guitarist Gary Camp. And the song reached number one in the UK and later became one of the most sampled tracks in pop and hip hop history thanks to its, you know, instantly recognizable melody. 개인적으로 이 삶의 향기도 있지만 샘플한 버전이 꽤나 많거든요. 저는 그 PM Dawn의 Set Adrift on a Memory Lane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해요. So this is like another sampled song of this song True. It's also an R&B hip hop. 이 바이브가 R&B 팝이랑 꽤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덕분에 탄생을 했습니다. 샘플의 세계 정말 재밌죠? So, yeah, this song was released on 윤미래's debut album, 삶의 향기, the song, on her solo album, As Time Goes By, back in 2001. 삶의 향기 incorporates the warm melody of Spandau Ballet's True into a, you know, K-R&B and hip-hop setting, you know, blending those soft, full vocals, rap verses, and themes of hope and perseverance. And the song showcased Yoonmi's unique ability to bridge Korean and American musical influences. So I believe that Yoonmi did an amazing job at this, blending the K-R&B with this song, with this really, really renowned and popular song.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샘플을 했지? 하고 좀 놀라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 더 즐겨 들으시나요? 굉장히 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버전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르죠? It's quite similar but very,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at the same time. So which one did you enjoy listening to? Because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o. 여러분들에게 원곡도 들려 드릴 거니까 두곡다 연달아서 감상을 해보시고, 아, 이 버전이 좋네, 저 버전이 좋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at was our in-depth music segment. 교양이 있는 음악 코너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서 조금 쉬운 거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소양, 교 마음껏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happiness in our daily life. 내가 살면서 아, 이게 행복이지 느꼈던 순간 계속 사연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Now let's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original track, Spandau Ballet True.

One, two, three, four, let's go! Oh my god,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up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up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Morning Group들. 슈퍼스타 모닝그룹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위너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또 이제 미련 걱정 다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 you're superstar 주얼리 언니들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서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in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Droll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연 씨 실제로 만난 적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And if you're a superstar, you will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guesser, super smart, superstar.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going live at a concert.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문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절대 응감 썸마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하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 윤지 박재범 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 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 윤지?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나눠줘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주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Some poison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H Morning Ri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Summer Bedini. Ooh,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니요.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 킬러님. 빵? 목 막혀서 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우리 선세모닝그룹께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어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Some seafood? Ken Ronan Gerber, I a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산낙지, 개불, 멍게, 돌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 짬뽕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get through your han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Morning Group YouTube live stream, woo, that was long.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세요.

As you can see, well,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우혜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우혜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당황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원이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글로벌도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깁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김치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어,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해주셨어요. 어, 떡볶이. 떡볶이는 그렇게 자주 안 땡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깁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언니, Lady Gaga. 시간입니다. Abracadabra, oh na na. 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tressfu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it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아, 저,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가사 모르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어, 영미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Oh, no, no! 자, 우기기기 모닝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금 되세요. 딩동댕! 우! 카다브라, 다다, 아, 브라! 아, 브라, 카다브라, 다브라, 아, 후! 치킨이에요. 박리진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질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중요해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뭔가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크로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맥해필라이프님께서 맥주랑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가랑 먹으면 조금 더 맛이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소재 말로 껍질이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강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Pickup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샷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시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regarding that TMI quiz, 6666 모닝그룹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Yeah, I actually tried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무랑 먹고 오히려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히려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Out Girls.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0: 할로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That's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So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 바로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andwritten letters. 오늘 Time Capsule의 주제는 손편지에 대한 추억입니다. I mean, people still write letters these days, but I want to talk about the letters that you used to write and receive back in time. 또 예전에는 손편지를 더더더 적극적으로 썼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안 쓰지 않나요? 뭐 특별하게 뭐 기념일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이나 예전에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 꾸역꾸역 열심히 눌러 담아 쓴 손편지에 대한 추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people still write handwritten letters these days, but there was just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ime. 예전에 손편지는 또 뭔가 더 특별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엄청 큰 편지지에 빼곡빼곡 채워 넣은 그런 정성스러운 편지부터 학창시절의 롤링페이퍼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몰래 주고받던 그런 쪽지 같은 것도 편지의 일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Do you guys remember rolling papers in classes when you were a student? Were there any letters that you received that you found memorable up until now? 그리고 예전에 받으신 편지들 다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학창시절에는 어떤 편지 주고 받아보셨나요? 편지를 주고 건네던 순간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You can also talk about the design of letters and what you wrote about. 저도 편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진짜 별의별 편지가 다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줄줄이 편지를 쓰는데 다 다른 색깔의 펜으로 눌러 담은 정성스러운 편지부터 해서 저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우정장? 이런 거? 공책 전체를 다 편지로 쓰는 거죠. 한 장 한 장 꾸며가지고. 진짜 참 정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Anyways, 지금부터 손편지를 주고받던 추억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Here is the Marvelettes, Please, Mr. Postman.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today's topic is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he days. 오늘은 손편지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예전에 편지 썼을 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그 편지지에다가 향수를 착착 이렇게 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제 편지 읽을 때 좋은 냄새 맡으라고. 참 정성이에요, 그죠? 우리 반장님께서 손편지 하면 군대 추억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 시절에 일기처럼 매일 편지를 보내주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잘 살고 있니? So I used to have a girlfriend when I was in military who used to write me letters almost like every day as if she were writing her own diary. 또 군대 시절에는 편지가 정말 소중하죠. 저도 군대 간 친구들한테 편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어머 뭐야 군대 가가지고 아 마음이 찡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주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아 진짜 심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친한 대학교 동기 오빠한테 군대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스티커가 아니라 반창고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아 들어 이거 자기가 쓰던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열심히 써줬던 것 같아요. You know? Because I don't know. I felt like they might be really lonely if they're in the military and they would be waiting for my, you know, fun letters. 제가 또 편지를 얼마나 재밌게 썼겠어요. 그쵸? 그래서 편지를 열심히 군대 간 친구들이랑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편지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는 몇 번만 쓰고 그냥 나중에는 홈페이지에다가 남겼습니다. A message from 7641.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출근하면서 들어서 8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손편지는 군대 갔을 때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과 시간 끝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때는 외부랑 소통하는 게 공중전화나 편지밖에 없어서 편지 쓰고 답장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군대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Now all these handwritten letters really helps you survive through those hard and harsh military times, right? Because that was the only way for you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from outside. 맞아요. 또 군대 있을 때 편지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쵸? 유일한 연락수단이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3378 said 2003년 입대 전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들 선후배 주소를 받아서 편지를 주고 받았죠. 11명에서 12명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복붙이지만요. 유일하게 답장을 못 받은 건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훈련소로 보냈는데 자대 갔다고 반송되었다고 하네요. Wow, so you used to write letters with 11 to 12 people when you were in military? That's a lot, although you have copy-pasted the contents. And you never got a reply from your wife back in time. 또 주소를 잘못 보내서 그랬다고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셨군요. 내용을 복붙을 하는 거였구나. 아, 저는 또 이렇게 지극정성 저한테 편지를 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복붙이었군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memories behind handwritten letters back in time. 계속해서 손편지에 얽힌 추억에 관한 모닝 그루버들의 추억, 사연, 문자로 받을게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ere is Rio Speedwagon in your letter.

So today's topic revolves around memories intertwined in a handwritten letter. 손편지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4288 Morning River said, 결혼 생활한 지 16년째예요. 남편과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손편지를 매년 받네요. 다른 건 몰라도 로맨티스트인 거는 인정. 행복한 아침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셔요. I've been married for 16 years after dating my current husband for 5 years and up until now I'm still receiving handwritten letters from him. He is truly a romanticist. 진짜 로맨티스트인 거 저도 인정해 드릴게요. 아, 뭐 거창한 선물도 좋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편지지에다가 눌러가지고 쓴 글씨 그런 것들을 읽으면 진짜 감동이잖아요. 손편지 받는 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받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진짜 로맨티스트인 거 맞고 저희가 4288 모닝그룹업계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117 모닝그룹업계에서 예전에는 기념일마다 꼭 남자친구한테 손편지 써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별 내용은 없어도 감성 넘치는 꽃편지지에 삐뚤빼뚤 쓴 글씨들과 오그라드는 내용들을 보며 사랑을 느꼈답니다. So you always ask your boyfriend to write you a handwritten letter. 좀 오그라들긴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썼는지 예전에는. 진짜 지금 읽어보면 이불킥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리 8873 모닝그룹업계에서 안녕하세요. 캐나다 펜팔 시절 반 명함판 사진에 향수 뿌려서 편지 3장짜리 받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해요. 아직도 그 향이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네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향수 이렇게 착착 뿌려가지고 정성스러운 레터 썼던 거. 펜팔도 진짜 추억이네요. 그쵸? 외국인들이랑 펜팔 주고받는 것도 있었는데. 이솔로 모니언즈님께서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제 학창시절엔 친구들끼리 다퉜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포스트땡에다가 간단한 메모를 쓰거나 그래도 총죽이 안 되면 편지, 손편지를 써서 친구 책상 안에 넣어두거나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곤 했었어요. 매일 보고 매일 떠드는데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 걸까요? 손편지랑 간단한 사탕, 꽃 말린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넣었었죠. So whenever I used to argue with the friends back in school days, we would write a small letter in post-thing or even write a handwritten letter and we would hide the letters inside their desk, something like that, along with some little gifts. 맞아요. 학창시절에 진짜 맨날 보는 사이인데도 편지는 또 편지예요. 그쵸? 매일 나누는 대화는 그거대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고 또 편지로 할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참 비밀적인 이야기도 많이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다 추억이죠. 0199 said,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중학교 때 편지. 지금은 안 만나는 친구이지만 보고 싶다 친구야. 그때 뭘 안다고 인생을 논했네요. 저는 50대 중

맞습니다. So we used to write about life. I don't know if we really truly knew about what life was, but back in times, that's what we used to do. Although I don't keep in contact with the friends, I still miss them. 아, 또 그때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봅니다. 참, 그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 은근히 많이 했다고요. 그쵸? 인생이란 무엇이길래 우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7185 Morning Groover said, 남자친구에게 2주년 기념일에 편지 써달라고 했더니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다며 백지를 줬던 어두운 추억이 떠올라요. 와, 진짜 이건 너무했다. 어, 안 삐지셨어요? 진짜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예요 그게? 진짜. 아, 정말 백지라니요. 너무 서운한데요. 다음번에는 좀 편지를 잘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농담 아니었을까요? 백지 딱 보여준다면 사실 편지를 준비했지? 이러고 전 뭔가 그런 것까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큰 그림이다. 진짜 편지를 주기 위해서 나를 약간 실망시킨 거다.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아, 그럼 더 실망인데. 7522 Morning Groover said, 80년대생 여성분들이라면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이 읽는 잡지가 있었고 그 잡지에 귀엽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편지지가 실려 있었어요. 그 잡지를 잘라서 편지를 참 많이도 썼답니다. Although I'm not born in the 80s, I do remember. 저는 90년대생이지만 이거 다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보던 학창시절 잡지에도 이런 편지지가 있었거든요. I think the magazine that I used to look into was called Wawa Thing, Wawa Girl,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yeah, there were handwritten letters where you can just cut them off and write letters in it. 저도 분명히 그런 거 있어서 잘라서 편지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6813 머닝그루버께서 행운의 편지 쓰느라 밤에 손이 얼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편지 피싱이나 스팸이 아니었을지 라고 해주셨네요. So a letter for good luck, 행운의 편지 이런 건 또 따로 있었던 건가요? 행운의 이야기를 이제 6813 머닝그루버께서 직접 적어서 쓰신 건가요? 어,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 예전에 그거는 기억나요. 알약 편지지. 그 알약 안에다가 뭔가 명언이나 한마디 한 줄 정도 적어가지고 그걸 고이고이 접어서 알약을 다시 만들어서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줬던 그런 기억들이 또 있네요. 참 별게 다 있었죠? There used to be a lot of different ways for you to write letters. But anyways, thank you all for sharing your memories behind those handwritten letters,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Bay City Rollers, Rock and Roll Love Letter.